K2A2 BJ 걸분들 핫스팬. 이스타 이스 라 트리콜롤 107.1 y 104.3 FM con puros trancazos. Y donde quiera que estés, solo di Alexa, pon la tricolor.